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으며 이 땅에 아파하는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있는지,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어떤 눈물을, 어떤 땀을 흘리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모습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며

0: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 아버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의 연속이니 움찔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금 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

온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실제하시는 분으로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전 여기 서 있는 토마토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들 손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치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을 꺼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감정을 꺼본 적이 있나요? 전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고통은 그렇게 만들죠.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알았지? 당신은 방에 앉아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저도 교회에서 그러곤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느껴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여러분도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장벽, 자기 증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가장 혼합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기 남아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적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역의 중심 부분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은 일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면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에 적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으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